0: 냄새를 가라 사세는 구여 아가주 터니가 설라 미기셨으면 여보고 냄새를 가라 사세는 구여
1: Dankó Rádió. Éjszakai dalcsokor. Válogatás következik a Dankó klubkoncertek felvételeiből.